0: 꼬막 저기 또 만든 것은 맨날 이제 있을지 있으게 안주되 이대 세계와 막구슈도 차야 온지 소사에 역수가 적은 수바이 디히타군 워답타지 시가 제구 채우이 주모치 디히타국스게 사운신 가바한치고 되세우듯 니시트노 니시남드노 근지 스피스다 치스미치니 아이노 샤바가 타이즈 바트군은 헤비 없을게 듭스가지 에구제 기바 야베제 주모치 디히타국스게 에구제 디욕스고 치는 가바한치고 되세우듯 니타치 니소스게 바트군은 헤비 없을게 디데체 차스비 위민지 이스트 메인 우지 소사이 육스코 세근스 바이 디히타군 게마게야 우아이 에다 파타지 시가지게 그테 에드도게 아츠바데이 와슈케 미나그네게 사운치는 가바 한식을 대체 우테치 니시트는 언디스넴 데노아근 제이스프스테치 이스미스 니시와 샤바이 그테 스바트그네게 제드프스카치 외다제 디욕스코 세근스 바이 디히타군게 어쨌든 제 메고드프스카치 게스크 디시나군게 아마 메노타치 디히타우치 게마게 드크시가우치게야 에카이야 내가 반식을 됐어요. 뜻이 니시던 어근 제이스프스 니 다지 베이고 샵 외고 타이즈 바트그는 헤비옵스고 데이드체 와소음비 수제 버그무 하이 미스터 사니치 마구 원치 사이야 그때 뮤지 시가 비서 마이치 반녹스 책망치 바트스나운 게트 메메네고 치가운 에카이 이스미치 니시던 어즈 바트그는 헤비옵스고 제 듭스가즈 그다 와시시 군 듭스고 하이 니 다스 플러스 네오즈 바트그는 헤비옵스고 Washka egin sits in Epskas when Jesus got the Yuxquin. Gia hi, at my man got Chicago and Spice Nagan Gasco, be so much by Nook, so he's much niche to know it's Patagon and Biopsk, said Epskas. Get my man got Geno Akshgo and Nita Shianano, he got Tay, Spatagon and Hebiops, good and how Mulia, so when Jesus I usagi by Muji Shiga, Jagan, Spice Nagan, be so my Nook said. She wouldn't. What we know that you could do this niche than organ jeeps that is niche than on this, they got tight, but to go in and have you obsk. So the obskas get my man, which no exco and she wouldn't swap and know that you could do this niche than organ jeeps that's in our youth, sick neat touch niche to shove. I got tight, but to go in and have you obsk. I might see the tax go to I muliaske high. Nedeke joe, diag, hagan on jeeps, get it to the ox, it's a dubskas, you can up diagnose.
1: Wajak, I'm going to mention Mukash, I'm going to CBC, Jordan,